엔릭세요. 기억은 데크론 이 후야 불나주 아디키마크니 그로그리 유아즈 안트라자미 섣그르지요 아브제들기 하지리 프라데한 베얀 그르시 쿠마리 파이블로 아브제디 마르데 섣카르도 베얀 마야 페타그르데 아브제 사른 시키다 안 프로사다 찬나 피아록스나 프자니 프로프르네 소아그르 피아리 사츠지요 아글레 기억은 ਸਰਵਣ ਕਰੀਏ ਸਤਕਾਰੀ ਉਪਾਏ ਸਾਹਿਬ ਭਾਈ ਹਰਪ੍ਰੀਤ ਸਿੰਘ ਜੀ ਉਹਨਾਂ ਦੇ ਜਥੇ ਪਾਸੋਂ ਅਗਲੇ ਕੀਰਤਨ ਸਰਵਣ ਕਰੀਏ ਦਾ ਸਰੋ ਫਤਿਹ ਪ੍ਰਵਾਨ ਕਰੋ ਜੀ ਵਾਹਿਗੁਰੂ ਜੀ ਕਾ ਖਾਲਸਾ ਵਾਹਿਗੁਰੂ ਜੀ ਕੀ ਫਤਿਹ।